나른 작가래. 너는 돈을 버티라. 위마샤 마샤 위마라 마샤 마쿠아예요. 위히야 히야 로크마 일라 포스기나 너는 트루미키 마라트니 트루마 집소 Welcome, welcome to Angola. Welcome to Jules Lourens. President of Mahukwano. Welcome to Angola. Angola tem futuro. Angola tem futuro. Nosso maneiro é um pouquinho mais. 6 horas, nem rádio aqui no programa Ratas.